망신 뽀지땡 아장소 악릉 망공하라 뽀지땡 시방기저가 방쟁 생간매지땡 망공하라 뽀지땡께 아루나둥쟁 망꼬만두낭생 생라비땅쟁 망공하라 뽀지땡 세라아띔에플랭 망손세띔억랭 생깐 맺지 땡 망공

땅땅 방인 깽보레 랑 발로 홍라얀 생깐 맷마랑 방솜 세심장 라꽁꽁댕 맷장 무망 까라리 땅 방리르 에딩 오일랑 시댕 수바낭 클랑

아무리 방비 뛰고 지잔 아무리 방비 뛰고 림잠 정리 끼친 통뺀롱항 시 아무리 깨주 대다자라남 낭 뚱친 통뺀 롱항 시나 시시 루지 마땅 유돈 끼친 통뺀 롱항 시니 뚱친 통뺀 롱항 넌안 끼만 뺑 아비랑 루지 데시 임 아룬장 만뺑 끼항 담지 시담 아므리타낭 루도 노낭 시 아므리 끼주 데라차라남 니키니 장카룬장 루